0: 세상 어벙자 대야 왕을 말랑
1: 저거 서방 아지우다 마방지 이바지 양로즈바지 마방 고이비비 사기
0: 마방 미넷 미츠 신동고랑 말랑랑 맨나 도고다
2: 아야
0: 강하선불라 안벤즈 아서부 장라듬라가 중즈다자
2: 다스 노야 다츠 돌람당당아지 아종화스 목공어라 우당가자마살
0: 우스기 노르보나 우당 마다드르지도 뜻다상아지하기서 고려고 对不，农东市市长，他冷江记得不？啊，是他冷江的总部，他是我的路人是吧？
3: 好，啊，师傅哎，啊，是努吉哎，本身我当西安为南京金边我那些，啊，我按我本身也开点啥，我按我只当我农东是吧呀呢？
2: 哦，
3: 一百元你不也搞的？
1: 哎呀，
3: 是的嘛是吧呀？
1: 是是是是的，
3: 我当啊是努种子呀，西家。다정하고지사가닥터리아시바시드머름당레드미트바야드지다사랑도나지나시시아마장시아마악시아마다스바자기조고아무양딘바우즈바지야아슬기당아이바야강한사부하지다스바자기조고라뜻디당오다아소바임가당고당소지탈락사강도나다스바자기오다미트발랄라지나야이디야발랄라지암시당아다스바가디야다스누나안오지아스노기사이스바지듬용아슴
1: 알름
3: 알름알름사이스야나예이바야아슬아노탕오지야나신나갑도아타가능닥스다스노이바지이바노이탕모코이가이녹스다사라방라송오양노바스푼아슴이노걸즈농도아이듭즈아슬이바즈야기자지즈달름농아이드버선석바오당강아종월아슬비니카야스푼가아슬숨목야송송마스나숨목야쫑쫑아셋들이바농자기지지아지적지다스농지자기오당스푼가시고사종지사다이바자가다슬칠리파우더스푼가오다곰디아스즈달리아아스즈사가오당니인약바에프록시밋바지아슬보할디파우더스푼가아슬피쉬마살라야스푼가아슬리파인오일야시네갑갑비즈슬림을실림가다이바지나아슬보무츠지오당농닥게리아슬보양이보암지농닥자고디오즈보아츠농도드보에암지드농도드말리얼야다스바자기요당이바지요당니보유사스알지암지지랑타장하나나농닥자지아슬보스틸갑야아슬농닥자아지우다준비하노당지아지끝이농닥자아지아시사아지아슬보용타락자야나
1: 스틸갑지자준바도스데달락바도
3: 아이도아이도이바도
1: 하오하오
0: 안오지도나야시바이샵농지아지랑문지나아저월당스팀에서장마아지고마
3: 아이도아이도이바야보고당아스누기당아마봉농아수바마도비스도고마도제일장할마다마오데
0: 아스농부살봉라뚜벅농을농농을주고마스지다
3: 야매야스지해앙우뚜벅야나뭐둥이랑말딘독스아짝도락뚜벅아짝농다이바지인독스아스총은종하당말라가당시독스
0: 아스농뚜벅도랑마농바뚜벅에메다월알리닥토
3: 이바도하기아무야데스딱고와금닥자오데다시봐도총종하당듬용야기문옥도가당시도구나아도당아워고다스예마지총종아무락뜻을흘린지주번나나뭐뜻사야아랑지야고다리야기에고다리뜻지라가기아슬아랑바지스켈레든도나스켈레든도이바도오당들하기마동가다시오다아랑자지아나찔른
0: 아너보아나찔른지다지지자기사이트가농아랑농사이트글은바자이바그사스포트농지사랑자
3: 마스그사농지마스그주알항라지아노나땅아독스나아무시당지다지라인지발랄라농아랑자디
1: 수열방아이당무즈농을위니가농을낭내쇼구나다이듬자구바마방능그지구마사암시즈바지
3: 이바야무뜻나요즈바드마나미르니가스즈바드마농자갈지다스농당무즈위니가승목즈지아슬할디보드즈아다아슬보무즈즈아다이바지총종아볼가농미옥답즈다슬이바농지양오도위누걸글은아다군다가시마든나유즈그농도하기테스트이닥사나
2: 아노오당

0: 일렬 아지 안 마기즈 사가 미디엄 사이즈 나 오당 아지 아기 노 오당 강아 정말 리지
1: 아이야 오당
2: 나이 당도 당 셔로 당도 되지 오당 당닥 봐 아서보 할티 마슬라 그치 그치 아이 녹스 봐 아이가 셔 정도나 다스 노아지 아짝지 어 가다 마당 아스 기지가 한당 아스 아주 아몬지 구바다 마 감 신호가 좀 잘로나
0: 아 아지 아스 누기 아무 기지가 노야 오당 로아스 농부 오당 가 아 도자지 사가디 라바사이스 도당 아슴
3: 아스누키 히트츠르템 사방슨중농 에스터 아서 둘룩아창아 신삭사마키방아다키 마니니 마방 봉와쿠 니츠마동바는 칼미 고헤마누이 아우상 아서 신종 발랄은 미오파 앙아시츠 이빠야 아카시와니 목국정
2: 哎呀，你当个女儿，你当个女儿，你自己多。哎呀，我那样，你。哎呀，我当，但那孙女儿，我出了白呀，妈就我妈说呀。该去啊，妈就去。哎呀，都是忙着干啊，是姑姑多。去，不是俺先嘛，都你送干的干干的干的，谁都不当这主顾。哎，对。不是不我俺是俺主那家。那我当干啥不来呢？那弄当弄伢也干俺是姑姑。伢，哎呀，我当没当爸妈个西当爸，但那我也干俺是姑姑。啊，我当。我也当着。哎呀，这不啥子？
1: 안녕하세요. 하지라 고아고아월. 아주 뭐
2: 컴포 사약 당자네.
1: 시다가 시다가. 아야, 강아사 불러.

이봐야 가시바님 걱정 마방 추악고 및 맷사동 받은 글음이 라디오 톡슨 동농 International Day of Biological Diversity 알리마농 다깜보른 안고 오늘 논음 사투바 당하스누기 앙아디 알리마농 다깜보른 안고 금시야 모노부이 맷살 안나 야 알리넉 아종 아농 타컴부른 아누코 아몽얼 이파 아누코 아몽바야키 알리마농 타컴 알리바 타푸 미 아나 인당 필름드 닥서 아서 이툼지 와자카 아유바농 키차 시아 티냑츠 실름 인당 필름드 닥서 타컴부른다 아스바야 타컴 알리바 타푸 미 아나 아슨 알리망농 알리바 인당 침피어 Sungtong litong, shiruru aser takamsang na acak indang, ano parnuki masintita lipa licin indang a tenalir. Itam tapu mi anna alipa acanga alimanong takam lititer. Lipukam nung sir matamar aser mimcher takam alitsa nungiter. Swirin ya reprang tangra, alinak Achonganong takampuran among baya United Nations si tinzak aser ipay alimanong takamren tapo palalay achurupa timdam intang napurnam matataktsitsa asushi liyasa. Mizzangpo ipa anukuya mi ka nuklang toku tukur asangkam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uzang kama auba tamayitsa luchi mitzer toku na munga liyasa. Mi anakam ipa anukuya Monopoly Mitzer Anai Belen Achi Earth Summit Rio de Janeiro Mi Ka Noklong Toku Tukur Ananung Ipa Convention Ya Aki Zakpa Bilim Dita Amungar Kam Shia Takampuran Was Zaka Ayutsa Asushi Uman Palala Nung Achim Dakar Amungar Takam Mi Ana Mitzer Trok Umanya Acting Locally for Global Impact Tetizu Bi tesem no inyakpa aki alinak tamilan si Lear. Ipa uman yaki kunmin 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na chitong mitzer asam ataluk taksipa no bi tesem no lukti palalay silim aki ba atyanga mi ka mi ana simerdashi no takampurin sama pa atyam taksitsa nakla no simtita Lear. Bi tesem no mapa tilaka inyakpa Jackie Alimanong, the Malinshi Tulupreneur Arutit. Ipa Anuku, Among Baya, Tachansak Aika Lear. Ipa

이봐야 아카시와니 무곡종 당마방디아 고동받은 클럼이 아스녹된 나카 뮤직 순통농 벤땅 앞이 아셀 롱 롱리 트롱알 아짱아 상뜸 우시농 뜨클럼 끝났던 바 아스노이 땅 앙아디